0: 9090. 아. 9090, 9090.
1: 오케이.
0: 9090, 9090.
1: 아.
0: 니나 뭐 봐?
1: 라, 또 프리퀀시 모델 FM.
0: 오, 모델 FM.
1: 아.
0: 9090.
1: 아, 또 그때 봤어.
2: 안다 sedang mendengarkan Mutiara FM.